0: 1번 카고 2G8 디스나라 멘센 5000. 1번 카고 2G8 트랑스 비너스 아타비로 11000 캔슬 스피드 리스트릭션. 재판에 5000, 디스나라 멘센 5000.
1: 디스나라 5000, 재판에 5000.
0: 재판에 5000, 리리스 2210 노스 아래.
1: 210 노스 아래, 재판에 5000.

0: 코리아 707 컨택트 도쿄 레이더 120 데시멀 2.
1: 컨펌 코리아 707.
0: 코리아 707 컨택트 도쿄 레이더 120 데시멀 2.
1: 컨택트 도쿄 레이더 120 데시멀 2 코리아 707. Thank you.
0: Thanks.
2: Tokyo approach RPH 360 leaving Flight Level 289 descending Flight Level 240 by Mamas information echo.
0: APC 360 Tokyo Approach, Runway 34 Right, clear to be a Lutas Tango Arrival.
2: Runway 34 Right, clear to be a Lutas Tango Arrival, APC 360.
0: Cassay 450, declare direct Venus, descend and maintain flight level 150.
3: After Venus and descend, everything flight level 150, Cassay 450.
0: Junior 209, descend and maintain 6000.
4: Descend and maintain 6000, Junior 209.